0: 정령.
1: 네, 당장 지시하겠습니다.
2: 情报显示，敌黑豹二团三团正在向秃鹰岭一线突围撤退，并企图配合美军在秃鹰岭至青云里一线建立新的防线。军指命令，我们师的主力部队立即插入敌二团三团后方，阻止他们向秃鹰岭后撤，并配合兄弟部队消灭敌二团三团。
3: 抢占秃鹰岭行动呢？
2: 军指已同意，我们先行派出部队抢占秃鹰岭，具体实施由我们自行决定。
4: 梁晨他们压力很大呀，穿插部队除了汪营长那一个营的兵力，你再想想办法，再抽调出可用的部队去支援梁晨。现在敌人也意识到秃鹰岭的重要性了。好，我来安排。
5: 백중령 지금 뭐 어떻게 추격하라는 겁니까? 전차와 트럭을 산길로 보낸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기본적인 군사 상식도 모르는 겁니까?
6: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은 종차 부대와 함께 보병 중대를 남겨 여기서부터 돌진해 조그만 장소를 찾아 놈들의 지방 부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대는 부사단님과 저를 따라 놈들의 후방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놈들이 민둥산에서 전투 준비를 마치기 전에 미군과 앞뒤로 협공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5: 이건 우리 우세한 기계화 부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6: 우세보다는 승리가 중요합니다.
7: 그만들 하지. 이럴 시간 없다. 일단 백중령 말대로 그렇게 진행해.
5: 예.
7: 남쪽 기슭에 있는 미군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나머지 전차 부대와 한계 보병 부대는 적을 기습한다. 그리고 백중령 자네 나와 같이 나머지 보병 부대로 적을 추격한다.
6: 네, 알겠습니다.
7: 그래, 지시해.
5: 예.
7: 자, 그럼 우리도 출발하지.
6: 네.
5: 따라와!
8: 报告员，再问问张连长，看到敌人的增援部队了吗？
9: 是。老常，这里是老王，看见兔子没？看见兔子没？
8: 没有了，通话完毕。这敌人的增援部队上哪儿去了？不可能不见踪影。哎，张同志，你们当时没听错吧？敌人的增援部队是沿着清水洞公路过来的。
10: 没错，不会听错的。
8: 那就只有一种可能，就是从这里逃跑的敌人通知了黑豹师师部，他们已经知道黑豹一团的情况。 这敌人啊，搬刀改主意了。
10: 这倒有可能。
8: 我们打这儿的时候人不多，然后让敌人跑了不少，敌军的副师长还有白昌浩都跑了。
10: 不能再等了，两国参谋长的兵力太少，我得带着部队赶往秃鹰岭。
9: 可团长不是说等派给我们的一个营到了之后再一起出发吗？
8: 等不了了，现在天都亮了，再加上敌机的骚扰，我们行军会非常困难。
9: 哎，不是。
8: 报告员，
9: 到。
10: 通知王连长，让他留下两个班，看着俘虏和打炮其他的人跑步归队，沿着公路追上我们。
9: 是。
8: 景委员，
11: 到。
10: 通知集合队伍，马上出发。
9: 是。
10: 王营长，
8: 张同志，你留下，我再给你留下一个班的战士，看着俘虏和武器装备，等咱们的增援营到了，告诉他们，我们已经提前出发了，让他们用最快的速度赶上我们。
9: 是。
10: 哎，可是。
9: 营长，二团二营到了，这是孙副营长。
8: 王营长，哎呀，老孙，哎，怎么就你自己啊？李营长呢？
9: 营长负伤了，只能我带队来听你指挥了。
8: 啊，
9: 这位是炮团的吴连长，带人来接收155榴弹炮的。
8: 你们遇到太好了，我的人全部都能跟我执行任务去了。155榴弹炮。

0: 这是煎饼，等敌人大部队到了再打。
1: 야기다려
2: 멋지게다
3: 야빨리일어나계속전진해
1: 더는못하겠습니다힘들어죽는거나전설타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4: 해준현님장갑을가져오겠습니다
0: 됐어이중대의작은부상은아무것도아니다자네먼저중대를이끌고최대한빨리전진해범인을잡아야한다
4: 네알겠습니다
5: 그리고민농산이여기서멀지않다언제든지

0: 를 따라잡았습니다.
1: 좋아. 민성호 부적을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주력 부대를 동원해서 적을 섬멸하고 고지를 점령한다.
0: 부사장님, 제 생각엔 정차적으로 변혁을 투입해 시간 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황창호가 미군을 데리고 오면 그때 협공을 해 놈들을 소멸해도 나지 않습니다.
1: 자네 놈들에게 너무 당하다 보니 몸을 살리는 거 아닌가? 적은 한 개 중대고 우린 다섯 개 중대야. 충분히 박살내고도 남는다고. 내가 그런 자신감이 없었으면 이 개고생을 하면 자네를 따라왔겠는가?
2: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시대로 주력 부대를 보내 놈들을 소멸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의 정찰병은 정비와 전력이 일반 부대보다 훨씬 우세합니다. 그러니 절저한 계획을 짜서 공격해야 합니다.
1: 좋아. 유병, 유괴 중대를 준비시켜. 포위 섬멸 작전을 준비.

0: 자네분은 어떻게 됐어?
1: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0: 한 번에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2: 본도의 적을 기껏해야 한 개 부대입니다. 제 생각은 한 개 소대 좀 더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 그렇게 해.
3: 네, 알겠습니다.
4: 다들 나를 따라와! 빨리!

0: 역공을 한다고.
1: 이건 좋은 계획입니다. 한 가지 준비를 더 보내 저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0: 좋아, 그렇게 하지.
2: 제가 항해준에 데리고 가겠습니다.
3: 지준들, 나 따라와! 적군의 항해, 도각해!
4: 기계화중대 도착했습니다.
5: 왜? 이제 온 거야. 빨리 전투 준비하고 전벌을 지원해.
4: 네, 알겠습니다.

0: 这是三排在狠狠地揍敌人屁股呢，快到咱们了，咱们参谋长，我去炮阵地了，你注意安全，一般的四个战斗的小组就在附近，有情况你喊一声，他们就能听见。我先走了，
1: 等会儿，
0: 记住啊，别着急开炮，等我的命令，再给密卫军多一点时间，让他们把占领主峰的消息传出去。
1: 是，明白了，注意安全。 무슨 일이야?
2: 적군이 밖에 보진지를 공격했나 봅니다. 저희가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3: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그저 한계 중대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켜보자고. 한계 중대 이끌고 후방에 가서 무슨 일인지 확인해.
1: 예, 알겠습니다.
3: 우린 계속 전진한다.
2: 네, 알겠습니다.
4: 앞으로 전진!
3: 전진!
4: 빨리 빨리
3: 전진! 움직여!
5: 排长，这几门炮还好着呢，这儿还有炮弹，
6: 把能用的都扛上。
5: 几月送的吧？我拿白布拿。是。
6: 张师长，
5: 走，
6: 把齐路叫来。
5: 啊？
6: 我不能离开你。
5: 我
6: 让你去就去，你还想不想在我这儿干了？
5: 队长您。
6: 好，我去。这边，队长，什么情况？情况很严重。周围没有发现敌情。你们一般为什么不去参加间谍行动？一个个在我周围晃来晃去干什么？
5: 是。
6: 你出发前，连长给我们转达了师长的命令，让我们一般跟着你行动。那师长的命令哪个敢不听嘛？这一次行动，我的要求是全连每一个人都必须平均歼敌三人以上，才能保证打垮后面的李伟军。你们作为歼敌的主力，个个都窝在这儿，那你们的歼敌数字我管谁要啊？这样怎么能打得了胜仗？战斗打不胜，我还有安全吗？这样的安全有？

0: 동신병네무슨
1: 지시가 있으십니까?
0: 사단장님께 보고해라.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지금 바로 보내.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미군이 5인 폭격하지 않게 황참모에게도 연락해. 미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우리도 가지. 지형 확인 후 방어 배치만 잘하면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2: 네.

0: 잔네 말이 맞구만. 민중사 이남은 위험하지 않구만. 우린 반드시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 사단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침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2: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량량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2: 자넨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할 거 없어.

0: 괜찮은데?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복이 있다. 왕부들이 다시 북극할 수 있으니 사장님 모시고 북극으로 가서 맥들어. 알겠어?
1: 네!
0: 자네 몸 조심하게. 가시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 산을 숲으로 이겨 시키다! 빨리 움직여! 빨리!

0: 你想要什么？等一等，不划算。
1: 터진 병사들은 전부 여기로 와서 집합해. 누가 우리를 여기로 집합하라고 한 거야?
2: 몰라. 나도 집합하라는 소리를 듣고 왔어.
0: 산.

0: 죽이라고! 미키가 되기 싫어! 야, 이 중국놈들아!
1: 말해! 날 죽이라고!
0: 중국놈새끼들아!
2: 你也是我们长老!
1: 야!
2: 할머니들아,
1: 날 죽여!
2: 下一个,
1: 날 쏴!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난 뱉은 짓처럼 매달리기 싫어! 쏴!

0: 我爹他们老板，好了，真是不想活了呀！
1: 有办法，快转移！你狗不正义的了，什么一直摆过？呀，呀，你死给他了！ 자신 있으면 어디에 한번 나와봐라! 새끼들아! 아!
2: 그만 쏴! 그만 나무 가지 말고!
3: 얼른 대장님에게 건사 들려! 대장님이 널 구해준 거야!
2: 됐고! 망나가지 마! 내 말 잘 들어! 빈도산으로 우리가 왔던 게 기억하나?
0: 기억합니다!
2: 그럼 그쪽으로 이베로도로 직업에서 집합시켜! 가는 길에 아군이 만나면 다시 그곳으로 이동해.
0: 네.
2: 군과 만나면 부사장님을 면회이라고 해.
0: 네, 알겠습니다.
2: 부사장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봤나?
0: 못 봤습니다.
2: 그래, 조심하고 지금 바로 출발해.
0: 네. 야, 따라와.
4: 개새끼들.

0: 啊，进行监视，通话完毕。太好了，再有半个小时，这股李伟军就能被我们消灭的差不多了。哎，啊，你着急吗？有没有心里特别想？
1: 对啊，你得控制好自己。副总대장님께서 저쪽에서 대우를 지시키고 계신다. 나보고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오자마자 너와 마주쳤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너 혼자 가봐. 난 가서 사람들을 찾아봐야 돼.
2: 동 대장님, 가지 마세요. 중공군이 유령사나 아무런 기초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저 눈에 명이 주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저를 그 후도 못 쳤습니다.
1: 알았어. 일단 부준 대장님만 데려 가자.
2: 네. 네.
3: 听懂了吗？当然，民事处高徒的嘛。哎，咱俩跟上去。如果没有人动手的话，我们就动手。
2: 好。

0: 선생님 맞습니다.
1: 그래 마침 잘하네. 지금 이 상황을 자네 어떻게 생각하나? 아 그리고 남쪽 기숙에 있는 미군에게는 내가 이미 지원 요청해놨네.
2: 많은 결정하셨습니다. 미군이 공격을 개시해야만 중국군이 민동산 고지로 돌아갈 겁니다.
3: 이대로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건가? 우리 부대가 하나둘씩 격파당하고 있어. 저기 정찰 부대를 만만히 봐선 안 돼.
2: 당연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남쪽의 수도내 있는 미군이 공격하는데 적어도 한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4: 기다리는 동안에 숲속에 있는 우리 군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적의 정찰병들은 곳곳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가 모이면 포격하고 우리가 흩어지면 정찰병들이 습격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되어있는 한 시간 동안 닥석의 중대가 모두 정멸하고 음에 안 남을 겁니다.
3: 그래, 자네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4: 흩어진 매복병을 성대 안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대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1: 부대가 모이면 폭격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4: 원래는 적군의 보진지를 찾아서 없애려고 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2: 확인해 본 결과는 놈들은 60mm 박격 버세대를 사용했습니다.
4: 적의 사정 거리는 800m 정도입니다. 그러니 부대 6km 밖으로 신속히 철수한 다음 군을 재정비한다면 다시 공격할 수 있습니다.
3: 적들이 추격할 가능성은?
4: 산나라 미군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그럴 겨를이 없을 겁니다.
3: 좋아, 자네 말대로 하지.
1: 오중현. 네, 각 부대에 연락해서 우리가 돌아왔던 길로 2km 지점에 집결시킨다. 그리고 빠리빠리 산병사 몇 명 차출해서 흩어진 병사들 찾아서 그쪽으로 집결시켜.
5: 네,
1: 우리도 출발하지.
2: 잠시 대기하십시오.
3: 왜 그러나? 우리도 빨리 이동해서 재정비해야 하지 않겠나?
4: 여기 아직 적의 정찰병들한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2: 부대장님의 안전을 위해 미군이 공격을 시작하고 놈들이 민동산 고지로 돌아가고 나서 그때 철수하시면 됩니다.
4: 제가 오전형과 먼저 가서 부대 재정비하겠습니다.
3: 아니야, 오중룡만으로 충분하니까 오중룡 먼저 보내지. 자네 잠시 남아있다가 나와 같이 철수한다. 여기 있는 무선 장비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오중룡.
5: 네.
3: 자네 먼저 출발하게.
5: 네, 여기마저 정리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6: 连长，谭局长，来得真及时啊！我估摸着你这里该有事儿了，就把破坏军留给火力排长干过来了。
7: 怎么样，你那边战果还行吗？
6: 详细的统计做不到，我估算光是炮兵就干掉敌人至少得有一个连，侦察兵那边能联系上的也都说是超高完成任务，那要这样的话，我估计这股敌人最多也就剩两个半连就不错了。很好，山下的美军呢也开始行动了。 有4辆坦克，2个连的步兵，你们准备好迫击炮掩护山下的反坦克小组，炮弹省着点打。明白。还有一个重要情况向你报告。快说。
7: 几个观察哨都观察到了，散布在山林里的敌人都拼命地向来时的路撤退，他们跑得很快。我让人抓了两个回来审讯，说是接到命令，让所有山后的敌人都撤到2公里以外去集结。消息可靠吗？
6: 很好，我让他们把两个人分开来审讯呢，说罢都一致。那太好了呀，这又给了我们一个时间差。原本想着我们会腹背受敌，所以呢，只是让反坦克小组去进攻他们的坦克，侦察连的主力还是要留在主峰做防御。现在我们可以大胆的演绎出空城计。这样，你带着一排、二排还有火力排的重机枪和迫击炮，立刻下山，把一排、二排呢就埋伏在山南路美军进攻的集结地附近。
7: 趁敌人未下车，还没有组织好战斗队形，突袭他们。
6: 重机枪和迫击炮呢，就布置在山脚下，准备接应一排、二排返回，明白了吗？
7: 明白。那三排呢？三排怎么部署？
6: 三排回来了吗？
7: 再回来了，刚缴获的迫击炮，还有不少炮弹。那就更好了呀。把三排就留在主峰的后方，防御李伟军。
6: 主峰呢？主峰上就没人了。
7: 谁说的呀？我跟张志成上去啊。
6: 观战指挥，
7: 不是你这，我再给你把扇子，你就真成了诸葛亮。不行啊，太危险。这样，我还是把赵大壮和张扬子给你留下。
8: 哎，留。
6: 算了，不跟你计较了。诸葛亮空城里。

0: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 정호 불어. 경계를 해제한다. 철수해. 빨리 가자.
2: 부사장님.
3: 이 신호탄은 놈들의 민노산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원인 것 같습니다.
4: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다리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적발이구나.
3: 저놈들은 정부 전차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4: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3: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우리 병력이 강한 거 알고 전면전 대신 이런 겨울한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죽는 남들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 섬멸하고 민통산 점령하게 줄 수 있습니다.
4: 좋아, 자네 말해 봐자.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통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3: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통산 점령하겠습니다.
4: 좋아.
3: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4: 좋아. 이번엔 꼭 자네 의견을 존중하지.
3: 감사합니다.
4: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1: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5: 없어.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다시 출발한다. 적의 주력이 2연대와 3연대를 상대할 테니 이곳까지 신경 쓰지 못할 거야.

0: 대기선에는 좌측, 삼천에는 우측, 나 어디서든 전면적으로 공격한다. 보격이 시작되면 전부 전진 버벅으로 최대한 적진까지 간다. 우리 보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진격해. 보격이 끝남과 동시에 일격의 진지를 탈취한다. 알겠나?
1: 알겠습니다.
0: 실시.

0: 分到位指挥员。到。要小心敌人的气面性炮击。炮击之后，注意观察敌人的距离。如果敌人还在炮击的覆盖范围之外，那么有可能还会再次进行炮击。多数人还是要躲在防炮洞里。都明白了吗？
1: 明白了。知道了，队长。
2: 我们上，我们上。
3: 알았다.바로보고하지.부사단장님, 선발 부대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연락해 포격을 시작하라고 할까요?
4: 잠시 대기한다. 여기 있는 병사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 뽑은 최정예 병사들인가?
3: 네, 전부. 뛰어난 병사들로 뽑았습니다.
4: 좋아. 내리세.
5: 네. 네.
4: 선발대에 합류한다. 합류해. 백중령을 보호해. 알겠나?
5: 네. 네.
6: Yes, sir.
7: 네. Sir, the Korean army behind the mountains have reported they've deployed.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firing the artillery.
8: Request the artillery strike on enemy's lines. Echo and the Foxtrot Company should start moving toward the Min Peak. As planned.
7: Yes, sir.

0: 焼いてきろ、マリシゴケ銃からも立ち上るだろは。
1: 队长，
2: 后面敌人追上来了，
3: 我们和二排先去支援三排吧，前面的美军一时半会上不来。
4: 不对，这不正常，
5: 队长，三排快顶不住了。
6: 二排长，走，马上带领军人去支援三排。
7: 是，
6: 二排，
7: 跟我走。
3: 我们也去吧。把一班同志留下来坚持美军就行，打完另一军我们就回来。
4: 不行，你们不能去，这肯定是敌人的阴谋。
0: 垃圾给我扔。
8: 中国军的指挥官，有本事出来，我们分个高下。胆小了是吗？啊！我在防暴洞里不敢出来，我们大韩军队攻上来了，你来看看。兔头山是我们的了，出来啊！啊！
3: 你在这儿待着。
1: 班长，别走！
6: 班长，杨金武，
1: 跟我走！大将班长，
6: 给我回来！给我回来！
1: 科长，你就让我们去吧，那家伙太可恶了。
6: 他巴不得我们都去呢。李班长，
1: 有，
6: 带着你的人。到防炮洞里边去隐蔽。
3: 什么？
6: 立即执行，这是命令。
3: 那二排、三排呢？
6: 他们被李伟军缠住了，我只能最后一个再通知他们。
9: Report the situation.
10: Sir, Echo Company reported that there seemed to be a fierce battle on the Man Peak. They suspect that the Korean army has rushed up there. Do we still start the second shelling as planned?
9: Get me the Korean Army Commander immediately.
10: Yes, sir. This is Field Command.
11: 네, 받겠습니다. 부사단장님, 미군 측에서 원래 계획대로 2차 폭격 짓는 헬로트는 지금 붙습니다.
12: 그렇게 해.
11: 네, 받겠습니다.
13: 부사단장님, 2차 폭격 말씀입니까? 그럼. 백대대장님과 서말부대는 어떡합니까?
12: 백중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정신으로 선발대에 섰다. 미군의 폭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백중령의 작전이야. 자네도 후발대를 준비시키게. 미군과 협조해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올라가면 꼭 백중령을 찾아. 알겠나?
13: 네! 알겠습니다!
14: 同志长，
13: 哟，
14: 准备通知二排、三排进入防炮洞。
13: 是。
1: 二排、三排，
6: 等等等等，
14: 敌人还在前进。
13: 首长，二排、三排快撑不住了。
14: 再等等。
6: 人，敌人马上就要开始炮击，我命令快速进入防炮洞。
2: 走，
6: 对二排三排进防炮洞。
7: 亲娘的，原来你躲在这里，你别跑，回来了。
15: 快进防炮洞！
16: 快进防炮洞！
17: 快进防炮洞！
18: 快进防炮洞！
6: 给我
15: 跑去！保护
19: 市长！别离开！我去把枪放了。
6: 奥普利奥！
3: 三班被他吃了。저근의진지가가이에적응해야한다
6: 부터
15: 진방마동빨리

0: 我叫唐人庭。
1: 아, 백창호! 조심해, 주님! 살아있었구나.
2: 부사장님.
1: 아, 다행이다. 살아있어서.
2: 잘해주는 게 날 뻔했습니다.
3: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말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미군이 계속 지원하면 다시 싸울 수 있다. 그래. 위쪽은 어때?
2: 빈사는 이미 놈들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우리만 생각해야 합니다.
3: 자네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2: 당장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놈들이 민둥산 진실을 정리하고 나면 저희를 잡으려고 조작을 시작할 겁니다.
3: 정신병!
4: 네.
3: 사단본부와 미군에게 알려라. 저기 대당의 지원부대로 인해 우리 부대가 모두 전사했다고. 아, 그리고 생존자는 안전지대로 이동해 다시 연락을 취하겠다고. 알겠나?
4: 네, 알겠습니다.
5: 왜? 통신하려고 바로 탈수한다.
3: 네.
5: 움직일 수 있겠나?

0: 왜 멈추는 거야? 다른 길은 없나?
1: 이세벽을 따라 내려다녀 계곡을 뚫어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또 걸어야 합니다.
2: 다른 데는 없나?
0: 있습니다. 이곳에서 밭을 타고 내려가 절벽 건너편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포대 정오로는 불가능합니다.

0: 보잖아요, 형님. 잠시 대기하십시오. 왠지 여기는 좋지 않습니다.
1: 왜 그래?
2: 만약 놈들이 여기서 우리 적격한다면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1: 그건 불가능하다. 놈들이 우리보다 앞설 수는 없어.
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의 전투 의지와 현재 반응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 모두 이쪽으로 와! 반대로 간다!
3: 우리가 포위된 것 같다. 저도
1: 저기 지휘관! 지금 당장 붓대 만들어야 이게! 모기를 버리고 도망하라고 명령하라! 반항하면 죽을 뿐이다!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2: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의견을 따라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건 자살 힘이나 다름없습니다.
4: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2: 이전에도 끝나갑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3: 들어가질 수 없다.
0: 부자라 형님, 제가 듣기로는 저놈들을 보로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0: 자,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1: 连长, 会不会有 阴谋?
2: 장관, 뭐하는 거야? 장관!
3: 九枪不下, 是真的吗？中国军人，你们说话算话吗？
4: 백창왕,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다.
0: 어쩌면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4: 무슨 개소리야!

0: 이 임시 수용소에는 마를 때 천여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환 협정에 의해 돌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전역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계속하세요.
1: 점이나.
0: 뭐합니까?
1: 왜 그래? 제 동생.
0: 계속아.
1: 점이나.
0: 어디가? 돌아가.
1: 점이나.
2: 형.
1: 잠깐만. 잠깐만.
2: 형.
1: 점이나.
0: 어디가?
2: 형.
0: 뭐하는 거야?
2: 형.
1: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런 곳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부탁이 만날 수 있게 해주게.
0: 빠져.
1: 고맙네. 다행이다.
0: 계속 가세요.
1: 점이나. 점이나.
2: 형.
1: 형. 너가 왜 여기 있어? 어? 어떻게 된 거야?
2: 난 중공군의 방송을 듣고 이거 남겨뒀다가 공격 시작되자마자 무기 버리고 도망했어.
1: 여태까지 갖고 있어.
2: 그런 거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형, 형 왜 여기 있어?
1: 나는 투덜거렸어.
2: 나 계속 형 걱정했는데 형도 둘째 형처럼.
1: 알고 있었구나.
2: 여기 오자마자 수송을 했었어. 마침 여기 있던 둘째 형 저한테서 들었어.
1: 어쨌든 너라도 살아있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2: 난 여기 올 때 둘째 형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1: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고 여전히 꼭 끝난다는 거야.
2: 응? 형 많이 보고 싶었어.
3: 살아줘서 고마워.
2: 형,
4: 经过15天艰苦卓绝的浴血战斗，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在朝鲜战场最后一次战役中取得了重大的胜利，打残了李伟军军队的4个主力师，收复阵地160余平方公里，拉平了我方的战线。 让叫嚣持续作战、单独北进的李承晚彻底丧失了阻挠停战的底气，而美军为找回面子的疯狂反攻，也没有达到他们预期的结果。朝鲜停战已经是大势所趋，不可阻挡。
5: 师长，电报，重要电报。